0: 돈을 더 따따 으려 오랑아지라.
1: 나이 마이 호키 마이 키 테나이 호타카 이런가 이치려 타키와 오타이토코 테로 토이티나이 호타카 쿵아 코레로 나테 와쿠후야 오티나이 테와 항아 투어 토르
2: 코테 이카 아피로 아르치 타고 헤타마 농아티 마나와 잉아라 오모아 이호야 킹아치 투마타윙아 I ēnei rā, he hoia ki te ao Māori. E kāinga kauana ia ki te tū, hei hoia mō Aotearoa. Wai hoki tōna aroha nui ki tāna whakapapa, tuakiritanga me ngā taimahatanga kei mua I tāna whānau me te iwi whānui hoki. Nō reira, whakarongo tonu mai.